Show me a picture of the girl you drink with. I wanna see everything about you. 전보다 더 많은 노래를 요즘 들어 너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오늘도 별로 좋지 않아요. 신청곡만 올려주시면 신청곡만 전해드리고, 혹시라도 사연이 있으시면 멘트 잠깐이라도 해드릴게요. 이런 목소리라도 괜찮으시면 말이죠. 자, 주말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하물며 덥기까지 합니다.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은 제가 쭉 걸어놓은 노래를 전해드리겠지만, 댄스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녀가시면서 저는 댄스 좀 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남기셔도 좋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

La noche no me. Esto es lo que quiero que hagan.

네가 내 옆이었으면 해. 짧은 연필로 네가 적는 것들 맨 위에 I wanna see my name. When I wake up 우리 좁은 이 집안에 소중한 것들이 이젠 꽤 많이 쌓였고 And we know

나는 거치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0: 왜?
1: 왜?
0: 아니, 아,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 에?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